범질랑 레펌레용 차루세이버 빼나이 타르밤일가 싱울라이 총코링기 이누시구야그 일베지 마리미 따이병아지 쿤자오라발레 샤오라발농아이나바야이 파나나바이잖아 이 빨라이네 샬람에 이 불라이네 샬람에 볼까 허이잖아 광일분의 샤까야나 이 바이 부일망람 세분잉상에가 빼나기면 코나 리리에전의 눈신공께를 뽑으는

마탕다 목다비르시 하몸 사다난다기 콘젤다 비몰짠 멍사타바나 세링바 마니푸리 마타미세 타모이 파우나 잉드나 달레이르바 난기 미팅드나 가리노 퐁도킹리바 타모이 담마미타 드나 탄디 난기 모몬테노 큰비 미노트스

0: 캠잔나 하이리 라이자 시기 민셋 보락바사나로 신기약한나바 리크루트먼 폴리시아마 사르카르나 나우나 시엠레 프라단먼트리 나가랑 뉴델리다 BJP기 나우나 칼라바 자티 타키 오피스 비아르 싱가 우나두나 와리샤나 크레 아마슝 자마 쿤트라망아 수바 인디언 오일 두란 컵기 파이널 등아시 모헌바간 슈퍼 젠츠가 이스트 벵골 FC가 탱나라가니 파울로이제레
1: Akash Bani Imphal Hojik Tabi Rasi Pukhrambam Ongbi Ibethoi Debi Nasakpa Nota Radha Gobinda Jhul

0: 나 하우르 씨.
1: 아이는 아시 난 독자가 더리바 세링 아시기 만명디 구름자리 이마 마헤기 라이렘비 구름자리 이마 마헤기 라이렘비 또라바나자 아이학나 눙시나 가우제리 이마부 생라바 타모이다기 토락바 레시 레이톤 야우드라바 잠라바 야와 카라당 바우담자리 이마기 나팜다 랭신비유 이마나 타모이다 동비유 나자기 레이엥다 분치 이타우당 빵바다 방갈타우나 하피유 가리 하이나 하이라가 벤디가니 이마나 빵드바 나자 아이학디 미두 비랑 이라하우 이마기 마이케이타부 영저리 우닝바나 랑뜩네 나군부디 다자리 석탐탐망아이레 우드리바 눙시바 잔비바 비나하이바나 탈라바 탐모이니하이바슈 다자리 이마기 아헨바나 군부 아이나가리 강가니 마틱 마야이기 동나팜 오이리비 헤이 마이기라리엠비 이마 랭신비유 나자기 탐모이다 아낙발의 골다기 핵제루리 레이랑 가짜나바 나콩 탐발다 이마기 더우샬부 마릭 아마 방바다 미토이 미헨 오이나리 와칼마 풍파리바 방라바나자 에학부 럭싱기 망알 비비유 나자디 빅리바 오이바나 아파파타 강제드리 아마 우레 마파미 아마 우레 마칼리 앙앙 오이베 하우나샤 람켓 람하이바 이타우다 와라우 비누 이마나 눙시비유 잔비유 람징비유 도레바나자 아이학부 하이네이 앙네이 다이방나 마헤일란디 아토이바니 마헤일란부 단자라가 미토이 미헨 오이라가 발림 길라만 싱자바 반타우 길라만 싱자바 복나팜 이마레바키 라만 싱방암자바 아시타디 비나비유 헤 비나하이라비 마헤길라렘비 이마오 로이자리
2: 앙앙사 엘리나 오이남다기 에코이 파자라바 사이링가마 코미암 다미나레 세령 아시 코이 소셔티 고 마이길라인 비부 코름 잡아둥 바 세령니 앙앙시 잉오 코이 후란 바나 후봉암다바 포치카리노 하이노이다 알만 하비야오브라 후란 바나 후봉암다바 포치카리노이나 마히니 과 아코이나 하이제루비 헤이세야 시 후란 바나 후봉암디 난기 프리카우다 야오바 난기 라이디카우 난기 포세시니 후란 바나 노이 후봉암니 바과 아두 난기 나헤이디 후란 바나 후봉암데 바과 아두나 코이나 야링에다 헤이 헤이나바 나가다우니 과 마담 레딩이다 과 마카자 타락 보이나이 코이 군웅이세이 삭바 아무타미네시 나시기 아코이기 타우럼다 군웅이세이 삭비게 도리비 앙앙 링젤 콘젠밤 링젤 어 아무 밤 밤다로 밤다로 하우로 하우로

0: 신학회가 정신 러어 라울러 엘리나 정신 러
1: 슈자 아 시에 뭐 오늘 했고 아 시즌에 누가 이거 와리 이모노기 리비게 나 불라이니 아 시기 와리기 마밍제 아빵 부싱기 밍 빠레잉에네 거 외고 아게 리레두니 악벌가 비르벌가 딜리다 판기바 아파바 아파오바 잉타오 무기 와리두다 싱바 마이 샤바다 비르벌레 남을레 부르기 모이니기 마리 모이니기 로이나 바이 와리두니고 악벌 신나 숨마 겨왕 부돌아니 더 까클라가이바 숨이엥 부시다 마게 아그라사 할시 파자바 나오시다 마는 미싱기 로이나 하이싱한닝이 마이 프라자 마얌세 아빵범 들레현닝다바 마이 샹거 사가 또 불람 미통이 거리기 로샬라 암니나 미싱도 뭐뿡 파바 미우현닝 바이다 아파버닝 타오시다 마이 칼리드나 고 아레이다마 숨이엥다 타오시다 악벌세 비로볼지 마나 마퉁 숨이네 마나 비로볼지다 비로볼 아그라스 하시더네 아빵 범이 깨알레 맞는 놈 덕한도 놈더 살라게 이행가 까나까나 빵이 깨도 왜 여기 리스마 아빵 오지도 그 명파리앙 매 이칼로 오와 파니 자파 이 자파나 이 자세기엔 사크레 아두나 악버시나 좀 생각보다 그라 아빵 범이네 또 그다바 타박 해도 마 신고 미어스 많은 민구 리스트 이셀레만 아래기 하이파트나 타박 도럼바 싹 통해 가만히 통거되게 강드네 통바 아래기 타바 아무 또 그래 까이노 타북도 또 우도부도 수많이 또 우담 내버 강파트는 남는 또 젊을이 되네 아도 무슨도 많아 아빵부기 리시다 숨이 셀래 수많은 맛이 입에 셀리 오와나 처음에는 그 도래 악벌시나 마게 눈뜨기 하와 잡아 이 눈치 짤 눈치 눈마 훔나 와왕 부도 란지 영구다 파자 그러면 서골마 니빠마나 호 이러게 락보시다 악벌시는 우이 서골시야 매트랙티 보이 하이타 핵영보다 빠마 파자 그러면 아도 고디마나 마나임 타카나 아시 고롱도 푸솔로 와데기 케노세 사골세 난카라이 푸리노 난 사골세 카도 부노 하나 닌 토이봉세 요노 푸리니 아도 수군바 이기 사골 짬을이지 근데 이노 닌 토노 빠미라가디 시몬네 양비로 아도 아헴 사골 빠미라가 수 아이 부제르케 엔토디 사골도 핵이행보다 핵도 빠마미나 아버스나 시실라이게 아도 난기 사골 짬어도 불럭불럭이 하더라 엔하이 근데 이노 토이봉어 사건 짬도 뿌라뿌라디 돈드는 순간 뭐 미카를 로이는 니 아두기 사얌성 니 아이디 나이디 라르브니 아두도 내닝 태우는 사건 짬도기 산하기 센약 짬 비비라거디 놈이 따라만 아니기 만웅다 이 사건 짬도수 뿌르가 락세라기 말 트레저리 담아기 샤탐범 간어도 거울에 빠나부도 아두가 센약 짬 비고 우지마 하르가니 빠드들랑 쇼이드나 미트랑 아니기 만웅들라 오이나 타도 그래 아래기 비르볼수 던자시다 마이 밍두 이블 로이셜럭드나 할레 에버 할럭 보지데이 가더라 마나 비르볼 용내기 서울시 파자더라 신도 파자 그래다 노이 그래다 싱 그래다 아다이디 숨을 싸맘 주포라 더우니 아이 짜마도 기동다 신 매역도 짜마수 비름니네 비르볼네 에 닝도 서군 요르머니 파두 카이마 밍코게 가다이 데이노 그럼 하인 또 오늘 숨한 걸었거든 지상 이나 호브라 까도브라 이크라데 이나 보노다 사만 사마드 칼레 또 피히니 에드 에드 디 케마 헹 락트르디 미도 할락트르디 카마이 토바 에 할락카니다 이 엥보다 마운통 담을레 레이바 베바 카이다 담을레 레이바 미말레 한다 할락트르디 카마이 토바 나숨 타칼락 보시다 마 악버진닝 토고르즈 쿰봉 강극드레 보시 아데 샤우젤레 에만 헤라 아도 엄데 파칸 칼루노 꿰밀라디 카마이 토니노 그래도 아디 샤럽구디낭 아이기 나한은 신어벨 리스트 레르브라 나이데 로이라게닝 토 아마 그 와리에 생겨다 바이나 과 이로이로 그만 악버기 마밍데 이살레 바 펑버기 파랭드다 아 실리제레 피레 아데가 노신 악버스는 스미엥 코다코 에 마선 파타라 가로이 에스카이기 노비로 볼는 나이 밍시데 이리제 이닝 토 라카니 라 오이주 캉다바 가나노 오이주 캉다바 거리 이닝 토기 타바코 마 파가라가 파시 토구니 에도 토구니 에 나나이 싱도 타비로네 도보다부 이닝 정도 파르도도 까다이 되노 맘명 타조 강드럼 이나까나 노바 파르도이도 하이다 악버지 쿰야다 되는 레레 라크니다 아마 소이드나 라크야이다 그리고 마마 라가 디낭 나이 민식 마인 독들이 나쁜거다 이리세 이닝 타우 헥 라가노코 이닝 타우기 밍도 록톡제니 하야마 아도 아도 리누 아이드나 코이 밍도 이르디 아도가 이닝 타우기 아항범 펌도 이닝 타우 록톡부기 밍게 아항범 펌도다 사고는 보라 이번이 빠도 뭐 이셨냐 해요. 마수 빵님 밀락도 수야보다 그 사들로 돌아서 기야. 아주는 볼세 이원 벌레 이바시디 가나노 카리노 mana kerma ini thak puno, ining thong na kangbi drasu, ining thogi sabahasi dalegi pun, maya angkok thok tena, mak kangbre yangu, kari lekai dun, nang lekari lekai dun, apa jana hangga, so wida dina ining thong na, kitang sumat pagi, kitang apa ambat dina hengen ghi dina, pasado pitho ubudu, laga di pay, lakra gadi ining thogi senek samudu mangu idrai dha, agbar se ngatang lukthar gakko, mana khalaga biro bolra, saugen torobundu saugdana. Nang na nay marak marak ta igi sumay na kitang soy bese masing ngakpi bagida mukta manasi ng si sunong on the pigi na hal di manada lulak po daw muksoan sa lagu manapi ay ato may na mapumunay do yam nung ay nagpanghi ay ko ato masanggi nung may na muuna rasi ko asigi di wali si soy dalawa
0: ngang sa na koy bu ngasigi wali si nung ay bro
2: nung ay
0: ko koy gi akbar na apang bataki ba do ko Birbal di matam lepas kibul tar lau sing sing bani na Akbar se itu apang badum taya ba. Yari ko mamangi wali sing jesu koi Akbar se apang badum taya. Aduh Akbar na apang bataya hai dana mana Birbal das hau kibul gi wadi lai tekwa. Aduh mana gi lau sing du kang bani na mana. He na dum mangwan da mana pira ga mabu puning tau gad le kwa. Lepak mbasida mabu Birbal gu mami lai ba matam da. Lepak tu gisu apabu hen bani na Birbal nesu Akbar nesu mabu aduh yam du na tau biki ba kwa. Matangi nong mai jing desu koi sumai nong nong ai ba wari amuk ta doi ni noi taningi bra
2: taningi
0: ya dodi matangi nong mai jing nong ai mina sikwa matangi nong mai jing desu sumai nong ai ba wari idu mak ta gani pare ngang sa matam su khajik tang lei di bani na ngasi gi koi gi thorom da sauya ki ba ngang sing koi mia ma mu pun na khang mina si ngasi gi sauya ki ba ngang sing di lingjel konjeng bam radishana khangyem bam oinam elina Heri sapam amadi gun henba jingshubam. Angang singa sina ngasigi ekwegi sawyaki ba ngang singwi. Pari angang sa ekwegi tawongi matam sisu loisel abanina ekwe miyam swade sumkaine resi. Matangi lakli ba nongma jengnumita ekwe miyam amok. Tengne resi ngasigi di ekwe miyam yum yum dahane kresi.

0: Hello, hello, ladies.
1: Hello，
0: Life Winning Program 呢，明个么的来分还比有。
1: 哎，你给我报个单机。
0: 嗯哼。
1: 사람 순이지.
0: 수니티.
1: 아니.
0: 아회 하이 비유 텔레폰 톡 비락 바양 파켓 바수말리 소랑
1: 어,
0: 땅사
1: 아이
0: 나 혼도
1: 좀
0: 비유.
1: 이번 바다에 준비하려고 강팡팡
0: 아회.
1: 아이 봐. 빠이 나시는 빠이 아 파스네 팡이.
0: 얌 누가 이제 라이벌 포버 가야 가시 탱나 제바.
1: 아.
0: 아회. 에코에게 타우람 시부 누가 비리브로.
1: 아, 따제. 아좀 얌 누가 더 마야나.
0: 음흠.
1: 아빠 파버 마야마 부가 비럭 봐도. 참 농아이나 다
0: 에호이
1: 엉터 방아디에나 타오보니 동아 시티 라이브 파레
0: 얌 농아이 제 송고 와리산 나 펑저바 에호이 마카타비우
1: 아이 간나 타오바 아이 사제 사이라 하이제게 보
0: 하이비우 하이비우
1: 얌나 간나 타오레 얌 농아이 사제 얌나네 마이 타나 라이람바
0: 에호이
1: 공 농아이 타바 데 팡나바 카이도바 마이 타나 양쿠이나 라이람메바도
0: 嗯哼，
1: 嗯哼。
0: Ahoy.
1: Mm-hmm.
0: Punsi sang na na.

0: 이비엠아, 랑리야, 나 시디 가랑간드라.
1: 갈래, 아이 나 시디 클래스 말로럼드라버니.
0: 이마, 그이도 우리기는 상암드라버로. 그이노, 나마이 나미토 예행보다 이농농아이디네.
1: 이마, 아이 가슈토우디다.
0: 그이도 우리기네, 나 상암드라버다 나타나, 나 토하슈농아이다브로 낭보. 라티, 가나나 가리하이라게.
1: 이마 낭세, 와임강이보, 가슈토우디미.
0: 아두디 까이도 버게 클래스 벌럼다나 라이바
1: 숨탈라바
0: 탄바 하이베스부 파기로 미네 능부 나오이나 하이나라 모이드로
1: 하이나자라가 하이나자레다나
0: 능시부 감도 우도이노니 아이세 능기 칸마다니 아이
1: 이마 아이 로이나 칸기고 아이기다마 칸두나냐 이마나 아렴바도 와비게 누고
0: 헤마 폴라이도 바이카루냐
1: 아 스파이더로 이마 아이 로이 칸기
0: 비로우셰 아이 빠이기 비로 할로?
2: 할로? 이마? 랑리 레이브로?
0: 아, 레이 레이 마 상암다 브라 까이노 폰가 빠이 카트레 세세세 림비니웅다 빠이오세
1: 할로?
2: 할로? 낭봉 아오로보 하? 나띠 낭봉 아오로보 하이바니 라스피로 까마따 상암다나 한크리바니 에바 호지라오 오자사오 블로블라 할로라
1: 까이노 낭 앙이두보 아이폰 탐하게 고 탐해
0: Pai khatre ni mama na bigi phone ga se. Ma bera gi nu bini ko ma se. Nang bo kamai ngang na si ge ibo. Na ma na bi do chawram la ni bi ma.
1: Ima aing ak ta po tha ge se.
0: Ho na ma na bi na ho na

0: 이게 타박 떨은데다.
1: 아, 어때 이슬이 나오디?
0: 아이기 가다 이슬 누피 엄마 이나오 누파 아말레리.
1: 스카네리 바와리세 이라이라이바디 오이로.
0: 나티, 능하나 아이기 말함도 이모 마누기 가림타 캉더브라.
1: 캉디, 아이 간 아무때 다 캉디.
0: 오.
1: 마두 캉루바기 가나디. 아이나 칼레. 아이기 분인기 와칼나 랩자 방암바 마기다목. 아이기 분시세 힝게.
0: 니야 대디 농시 나드링이다 하나 마마나 비다하니 해용와이레이보다 농아이베 이몽 오이게드라 하이도나 티겠네.
1: 아이나 다시 힝네 랩자 방암보다 바하이보도 분시에 시다 나학니 칼루레. 아이나 능부 농시로이
0: 능기 와히도나 능부 농시베세 아무 그해는 행가달래.
1: 아이나 앙앙 오이링에 노마 이파복 이복 나이비키.
0: 그리 하리바.
1: 누피 오이비나 아목당 타모이 비키바 하이바세 분시기 오이. 파리세 야레. 이마나 이모 모농기 마양도 호나할로. 아두가 가니기 바라두나 낭기다마 카피로 하이로. 아두가 아타이 아왓 아파두디 아이나 부톡사라게 스마이토르시나.
0: 야암나 파바 농아이보와니. 아두부디 바바기 마찬누피 이니에마 코라이들레이 마디 피범 가라파이 땅아이 파드바 마땅다 이마 호이나 하이루바다 마슈 아둠 마띵디 팡락카니
1: 아두디 양파레 한데기 파카세 넘버 야누 왕나 팡나바 칸나 호나라세 아이스 호나라게 아두가 아이나 콜레스 마카탐 타라가 오자헤 또이나 호나라게 낭기나 띵팡바 야누넘나바
0: 호에
2: 아도 마부 체력선 펑키 브라바
1: 펑키 다코바 아이 나시디 와리시 암네 리닝
2: 호이니 리로니 아이 나시디 로이나 타라다브니

0: 성능이 옛날 유아리 있으디.
1: 렘비, 아이부 내학도 보다 할로.
0: 나띠, 너 바보 청사 아시다 마카타라 하버니다. 호, 난 토기방 아짜오비라노. 탐모이지엣비, 립키보다 홍간다비 사비라노. 호직디, 난기깐 암타 레이트레다나. 디부티 다이렉터 두다네, 에코이나 실리시다 야하로 하버낭보.
1: 렘비, 낭시디. 아이나 리리버 와리 싱세. 눈대 심자이버가 썩 많아래. 아이기 아니슈버 와레 아마하이버 레이트라. 아이버 와로그나 낭레 림비 마카타르노 아이부 리하악다 보다할로.

킹크랩이라 내랑이 공대 띵강아 빵크랩이 눈자르니 빠무비 빠카길라이브 티브나 내랑이니 쿨리드닝드나 빠홍제브니 눈자 빠품무 띵자는

비번이나 악몽으로 볼 것만아 아이 비엄마 남자 우이 비엄마 바보미를 빠글락지베지 이시리 바이날라이베지 티엔가 보신 땅으로 티엔보다 풍부해져라 본인의 바무비 라이브 티엔가 빠글락지베 기대마 누자 외비는 밑에 비랑 땅야기도 따보다 빠글락지베 타보이시디 인드리의 시부카라는 칸들의 와이브 눈이 파무비 아비엄마 가보미를 파크 비엄마는 사키브는 밑에기 라이브 남자 라이브 티브디

단적크리버 필름 레실드기 우로 필름시드기 만다키니기 콘질다 지 샤나마차나 세딩바 함옴나바나 세랑비시 이세이스부 따지닝이 하이드나 SMS기 쿠탕다 칸비락리브싱나 살룽펌 마야일레이카이드기 시남 아벤 아벤차 아마디 붕오차 마탕다무 쿠돌탐저리 Live kini khalgi film sidagi Pusparani Amadi Nauboi apunba konjelda Brojendro Wahinchagi mayekta RK Jitenna serang bisei isai sibutajeningi haiduna postcard ki khutangda khanbirak liwa singna teradagi khundrak pam Joyshree Amadi Sanatumba Kudol tamjari adumna khoidana khanbirak bisei

이세시 다음 적히 벌르는 나가 시기 때문에 때려 돕는 코에다 안에 SMS 디 포스 카키 쿠탕은 큰 비락 범니 풀플럼 이세싱 란톡 세벌 오이저리 아카스반 인팔 하우징 음이랑 기쁨 따라마 카이타리 강라 채널 기토럼 루이신 네버 마탐 요르리 하잉 닝토카바 누밋 오거스 기타리 군가마리 잉글리싱 아니 군가타루 타완 기타라니 투니 판 바사카 필리싱 마차마 판니 푸그니 판 아유 기쁨 망아 마카이타바 마탐다 강라 채널 기 아한 바토럼 파링 선독 바후자가니 선독 세가데바 메디움 웹 미터 좀니 푸 데스빅 아마 킬로헤르츠 전 판 마리푸니 토이 나시기 데 먹다리 타비리 바싱 데기 카이나 나비야 탐 니저리 비나비르시 제 힌드